마타미셰이 따비리 라우카짜키바 세석바싱디 마탕시나 쿤락범 지번 아이범 시암싱 하몸나바 아마디 팅바이점 비빈찬드라 사이랭바싱 마탕시나 팅바이점 슈완쿠마르 잔담 시아마차란 Yumnam Dhakeshwar Amadi Rajendra Okram Akashvani Imphal Housing Amuktabi Rasi Saktam Matamgi Khonglaida Manipuri Theater Kunmari Subatankak Aiba Buddha Chingtham Saisakpi Sorokhaibam Baby Rani Devi Khonjelda Kaisam Sujata Amadi Raichanda Chingtham Thauram Puthokpa Raichanda Chingtham Amadi, putok-putok tingbang ba, sanggita namai rakpam.

0: 기록하네. 농사람들 부원지라 구강이야 부합바가 아목판다 아목판다 상관하다 상관하다 상관하다 상관하다 상관하다
1: 애도
2: Oh, my goodness, how cute.

0: 있는 남자를 왜나 하려 먹다다 땀은 기시나 좀라 이시고 끓이긴 우캉디와
1: 다 야로호 뭐 가리 인비시리 어떤 와 그래 누구한 세대 해당하게 누구한 러신 미래불어 꽈무터 싸재게
0: 오 야니 야니 답자랄게
1: 거의 놈따 항재게 수아이시부 가리 포펑걸레이가도
0: 오 레이디 레이버니네 아도 허직디 타자드레 통로라마니 가다 요비가다우노
1: 임파르죠 거다보네 온톡부도 사이두니게 시시
0: 예 임파르죠 도바 아도디 얌라피 보니네 가만히 동니 마땀나가 판나다바시다
1: 얌네스메 아이 우리 폭대기니 사나할 거지 비스누푸르 디시 오피스타 사플라이 마삼 사타오지메 람비시다 얌나 토이네 사체 아이기 가리시 탐저름게 야르게디 넘볼 파우동 용너바 우파이 마땅 넘볼다디 가리 팡무수야이
0: 뽕부 깨다 크게
1: 따로 카레헬
0: 아드디 넘볼다수 아무 가리 팡드라디 감동니
1: 아이기세 마땅에 자데 보기 탐무시

0: 꽃분치 오이기 더블리버니 하이더나 하이니더나
1: 오이데마 아와오게아 강구나 남는어버 태는 그러네 아도 혹시 담무부 가다이다
0: 꾸이래 나시대기 저희따라 아무 헤일리 마와마바 아마다 따키도 이사노 바시댐 미 오이나나 바칼라가 아이 카직다나 레카이기 쿠나이시기 민옥 미샤마락시다 반두간 마자시마다 와나 판다 나시 파워 힘을 입으니
1: 아스 이때마 이때마기 아캉컨 비에두가 아생 마마모 이브기 와칼론 타그딩에니 나나우나 타모이 생나 타그트리 이소나수 소이드나 타우잔 비르케니
0: 호이 마텀도 파 나이바 따바니 아이금나 라이벅 티르비니 비카야 하마수 힝금 기니코
1: 힝금 기니 때마 아두가 분시시 야암나 까헤니수 루누 칸질 루누다 마름디 팟드바 칼라가 팟드바 팡이 아파바 칼라가 아파바 팡이 하이니다
0: 호이니 밤드바 왕앙가노 밤드바 강아가 밤드바 포토 팡이 아파바 강아가나 아파바 포토 팡이에나 하이부도 에이스 따크레니
1: 마두 좀나무니 때마 아두나이 코이세 아파바 강악다 칸바 아파바 오헨능바 타박두다 칸바 아마디 진능앙 톡바 야암나 마루
0: 마니 마니
1: 아도 이때마 담목이 오이바 라이트인데 까리 까리 짠비기 까리 포코포고 모디 또비 크라브로
0: 너희 담목도 마나오마 야암나 꼬부대기 아이나 수 눈시나 망원다 담목야에 나 꼬세키마니 담목야에기 마기 나시 파워 잡잡아 친구 파워 아마 딱 강드리바니다 엔드 방톡들이
1: 담모야이도 행룡키니 때마 노무디 소이든 할라키니
0: 에이쇼 먼저 기와칸도다 숙덤 핵덤드나 노응안 키바 힘세 마식 양그래 나시쇼 아담 담모야이 힝리 노무 소이든 에이 망들렘드키니 하이브세 이게 칠부 타져버네
1: 호이 마부기 터자 이행 바이도네 아두디 아이엠우
0: 바르네 바르네 여우로 에이슈 통로래게

0: 이게 과도 거다.
1: 호이.
0: 센스레레 거지 마. 대마 오랜 초비야 됐고. 아이샬레
1: 잘라. 카리노네 뭐 시에 앙신에 떠오르시고. 허리는 부디나 하이게 하리고. 카리와 버리자노네. 호이다. 강저 본대다.
2: 너 아이쇼 글루노 봐. 저 장어금 시대 있다. 그 요새 꽈 먹으면 싸게 시. 나도 아이게 와리 호두 오는 거 있다. 호이다.
3: 에 더비 낭 못 가름 그럼 빨리게.
1: 다운기야. 하나 하나 기에듬 아마 아마 하이두니다.
3: 아이네 신부디 낭네 야키데도.
1: 다운기야. 이까이 강더부도 아마 호비라라누 야래.
2: 이까이 강더부 가이니. 베킹 다 임팔 마사만 레르보니 가이나 콘 깐바가서 헤르메니 비마디야 로브 로게 컬라디네 나는 로브야레 머릅시는 애 밤드드는 로드 보이와니
3: 절시베이다
1: 난너 바르게 핵다 로브야 번호 비니네 컬리로 와이샤 나 색도 옛는데 양수자 그런 잘로 잘로
2: 허수 파우로나 하 파우로
1: 파우네 파우네 남바디도 파우
2: 아 도에 디 파레
1: 파레

0: 卢红，把土地看到土家了，谁过？
1: 哦，会，真的会。
0: 快，卢红，不要对你。
1: 会会会会。
2: 回避呀！
0: 哎妈，你弄啥？
3: 嗨，东坡去名山不读书，还应山给还不那得呢？
0: 妈呢？你弄啥？还应些？你们他班跑不都到山边来给他玩？
3: 啊，是是是，把你心熬红个上妈呢？还在呢？是是是，是了是了是。
0: 哎，你弄啥会？哥哥还给他们讲。东城里的农家，
3: 嗨，干的伊拉么农呢？没有一百块西部，个样贵的本钱呢？那个男的还不个米？
0: 农家，
3: 马东看来平民那里爱吃的，农事咋了呢？马丁帮那的呢？平民那点的，该懂那路呢？东坡那还米也么贵了？马东的书，马卡他吧，马啥马那有新鲜？阿木马那马丁帮了个对呢？马西部里呢，本钱还一些。
0: 杨秋明，农家。
3: 好些亏那豆腐的吧，还不呢？手头薄些，米也冇稳，那不先不是的呢？
0: 慢呢慢呢，弄着，哎呦，都靠他那来弄回家的吧？
3: 阿对呢阿对呢，杨叔冇办呢，因为你爸要的呢，你比那看不跟不给头拿呢，马上我米稳，那不先不个米还不多，来该是的，苦耐是的，能那苦的稳呢，我给到你呢。
0: 嗯，弄着，慢点嘛，哎，给什么来？
4: 弄着，侬还没得讲。
3: 哦，伊不我啥那喊你过？
4: 慢你多只。
3: 哦哦哦，侬爱哩耶！伊不我的喊得我又乌起的嘞，送的不一两拉起的慢你呢？
4: 啊，我多只。哎，他话了么？俺那屋他帮我摆嘞，拉不的也唔能拉你个。啊，都啊，他帮那还多不硬硬硬的吧？东坡的白卡可买得了。
0: 哦 ，second division 的个没。
4: 啊，侬爱哩哒？哎，对嘛，随便我们那不的啊，阿妈老表好多，阿妈那一铺个嘞。
3: 啥那喊了？比如不得了的所以我们的黑的没带你过。
4: 我也都知道。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
1: 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
4: 哎
1: 呀哎呀
4: 哎呀哎呀哎呀
1: 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
4: 该侬妈哪还得注意点嘛？
3: 懂吧？该侬呢，能呢？因判断呢，很记得不比不，哪用得杀戮些害的不？
1: 侬咋？没那么多可能的呢？是等阿等来比了么？
3: 还没
1: 过来，哎，用跑不得呢？大妈，老实些了，真了些了，大妈，真了
3: 些了。该侬呢？多么那啥那喊不嘛用打呢？不给是不？啥那喊的嘛？啥子一把把克来呢？道理是不？那得俺们看那在那拖的那呢？
0: 会呢？可都得讲侬买是不？
3: 阿杜呢？
0: 阿杜。很多事嘛呢，是那很些都忙来了吧呢？
3: 啊，
0: 对，侬家看那些那不的，偷偷忙的，多不些，喊那那得了吧呢？养那活了吧呢？养怕了吧呢？侬家
3: 会呢？很多嘛那些，人比少都捂不住，给他把鬼脸那鬼就看了咪吧呢？
1: 大妈，哎，给到，他不没样些，大妈他一两顿也很严的，可能是鬼了呢吧？大妈这鬼了哪一点挨的是？
4: 哎的。Ah, but the papa, hello, mini. None the torum, you see. Spending the torum, eh?
1: Wait a
3: moment. Hey, Matter. Tomba, Nakoi Hala, bro. I don't want to know your queen is a little bit worse.
4: Tombanana. Broccoli, see, down the parks and a ton of present the time, Grinoza. AD, Pungakuna, Canana Tarino Hydropo, hunger of Nady.
1: A swaddy, why? Madame Nutter with the putoponina. A seal booty pumba.
0: Tomba.哇的那钱单不要不然那不我
1: 对吗
0: 你什么特大快空港都不饿了吧你呢西宫不是哎快你会那头单看来很多风俗推的呢
1: 是对吗哎说哎没你他不说了个很多我的地那里都没得去呀那可乐不能我们给他不懂的呢哎你不开那个来头的时间可以吧但我是一天的那么的吧估计跑过呢哎我们给他不买那么给对你可乐不得哎他得开始啊都不大木个听了不得意，俺老婆忙阿拉的碰着来对嘛？俺都不忙阿拉都那阿好不呢？隔天我们马腾马腾买包了不得，我们的这 start 东西了个，先给马丁叔老婆压个的。我们的呢，他们怕着那东宁巴么的，兜里不没有钱不，马丁帮个还能来不呢？ 是的，给的，不能么大木个打那个老一刀了多呢？啊，都大木给肯定能不公巴么的？
4: 哎，这哎个卡车的路要没？这卡车路是？
1: 大妈，要弄啥子嘞？系列的，哎，大妈的，行业不可能行个是一样的，大妈。不然大妈都的，哎些，阿都可比来路里不买那么多，哎，有点硬件都可以。阿都那硬件真的不到了，给大妈。
3: 懂吧？ 아들이 아이 술락이 나이 고비도 아이 기다려 이제게.
1: 눈자, 아들이 뿌는 사미나 실어.
3: 라라라,
1: 사라. 눈자.
4: 이때마, 또 문에디 아이가 태는 보더기 아노 보망아는 뭐 방리 칸두나 하라오저리. 수험나나 아이수 이때마가 태는 보더기 아노 보망아는 뭐 방리 칸두나 누가이저리. 아두부 이때마네 비리 보망아수리 미우이베 쿠나이 뿌나먹더니.
0: 아이나 가리 망한 비라바.
4: 이때마기 와칼다 다모도 노무나 뜨가 노무디 소이든 할렉키니 칸두나 다모 야우드수 아수쿠이베세. 아와나 미녹 메사 까야 까야 칸두나 나시 파와 이사부 미위너 세응니 칸두나 이사기데모 뿌나모 카톡투네 행망감네베세 다생나 나나오나 타모이생나 타그디
0: 산하레
4: 나시기 땅두 라이타드르 이름담 시달레디비 노웅나 루크라 오여우르비 노웅나 마푸르비 카이너비 누피 까야 까야다 이테이마기 피렙시나 따루 따생라바 망알마 삐르바

아카스바니 인팔 하우직 누미중부 봉따라니 토이타리 아 강라치넬 게니수부 돈퍼링 산독부 후저리 산독저리 바미정부 미터 조험니부 다스미가마 길러허스니판 머리푸니 토이 하우직 누미중부기 바우 따비르시

0: てこちゅまいぴよじょかいぱれかつめせ。
1: 수지 알트론 되지 왜
0: 아,
1: 쓰세?
0: 너네 난리 싶다.
1: 어.
0: 나무에 일링어 도무 해 슈메치우 달에 나 슈메치우 달에 슈메치 너 아예 오치가 이 술루에 다홍가 이 술야 오 퍼퓸에 사우 아찔레데 너 아찔레 너오 퍼퓸에 사우 오 아즈아가 또 왜래 자라가 쯤에 대 하저서 샤브레 하저마 샤레다 아너 프로메 쿠가 오치 아 프로메데 나찌데 불레다 사 아사우 룰칼로치데 불레 너 소. 또서 날루면 마부빌로 다푸토면 마부가 따라 마부르타 어째데 마부야 레바 지케히 베다 푸가치 아치데 망고게레 아사풀레나 사다부도 갈리바노 아노 아츠헨데노 풀레 마츠소 어적 하적가 이수가 갖다 그가 이수가 되노 아프로메데 필레다노카 이세타노 마츠소노 세타노 필레주 이로가
1: 오, 아야, 니 레프 때 매지 오코 회차 크리리 시 때다. 에테즈 니노 줄로 자고 첼레스. 올라 쿠라 나나 때테즈 아르타 때라 그라 때. 오프 벨로 하바 스그로 타헤 니 레드노 아데 아마지 보이데
0: 일리 드노 헤나 헤 마이 오바 지가 소 마이에 갔으면 소또 소고 다가비 헤나 헤 졸리리 날루메 놀로 헤타 코 아코 다마레 세데 마츠 소치리 날루메 놀로 카크리카크리타노 마 놀로 타카크리탄 술야 갔으면 헤제 주타 헤 일리 날루메 헤 마마츠가 마젤르나 헤나 헤 마츠 쉐레 줄리리 오메노 아이 뉴라 올로 헤나 헤 수비오 다라레카 소치 쿠쿠 아이부 헤나 헤 뉴라 소소 아이 헤바 도 뉴레 노 쿠마 헤 우마 헤즈노 가 소치야 프레스 땅오 죠

아가시와 인팔 아링즈니 위봉 크룹 아니 트라다오가다 아주 당콜 프로그램 해능 정해라 라디오 나다클 인덤 사이코르니 멍 파미시르노

콘젤라무 소콘탕 코도르기 아니쇼다 라콰차리 노자 카나기 생롱노 생롱노 바이마푸니 누몰레 누몰레 누시 카나기 레이남노 레이남노 타모이 에디 코이다리 코이다리 사이샬리 바도마이템 파리싱 사이링바 비 세인트 쿠마르 샤르마 코돌 담자리

마음 사범째 누란 니로 마하라니 비에만 마사이모 방제받아 하라우제벽이 모호따 아바이 빡따따 카리 마뿌기 민카이야 숄레데네 마따마시데 라니 이도 밀루 안니 위신키 마똥이 딴자 앙시데 하범 아헬루 블락파 마나이니 둥람 쌓기 람비 까이데나 바하이데네 타우랑 뿜베 실리와 더슨 뿜베 셈이베 하범 루블락바 마나이네 방바댕 아이리바 앙앙도 사리나가 피분 합랭데네 마팔랑다 뿜트로크리 사리 나우염 싸우는 용카리 마깽 탕간 쿨락바 삼누라 쿨락비 아니기 마팜다마 사이붕 신나크리 마깽 탕간 쿨락바나 앙앙하세 타이벙 까나나 우크라가 아와보이게니 기버글 로이너르든 아왕빵나 포르글리 마람나 람데일람 농시 Karakana lakpana singu wangpanga thannammi Puthivalai konchallakli hai ngangi dina hannanga jing Marjing khupam landangane karanaga kana lakpadi iraima khupam yodakli Iraima kubham yorakpada di nongan tubum sangak i Nongal lakpa matam da di Makyeng thanggan kulakpana samnura asingna yengdana kari hai ki Dari barai bimma Ning thau gi machai bungo angang yaywi thawayado yauri bara Angang adu hingi bara amukta yengsi harpada Samnura kulakpina Ningtina samthari angangadu loktari Matamashida phayaratajina dhambaga Mayadagi bhibulladu heksat lupa kandadi Balemama Sijalgi Komlanglaija

여아디청의거벅레니 닝토기 멋자디붕어 앙앙 여아청의거벅바다 삼루라 굴락비 가리 우빠이디라 이제더벤나 앙앙 마타르치치꼴레 마타마시드가리 하이라굴리 이마기 붕어 농시와 닝터우기 멋자이 붕어 빨렘 라이벅티 비니 빵글 솔비 나마는 자기디 와벡 꼭 했네 이마기 우빠이디 레이트리까 이마기 붕어 와롱노 닝토기마자와롱아시나가와디하이라데네삼누라히나디까버글리마도아도우락방에데마깽탕간쿨락벤네하이하이삼누라 앙앙아도 아물따라이자마 욕노 앙앙 여와바도 꼭 헬로 앙앙 여와바도 꼭 헬로 하이루가 간다 삼누라 굴락비나마 붕어 우싱가 잉글라그

0: 마.
1: 아이는 이 싸기 민부 딱톡이 하이든 나 한가다 이마 덤들 악드러봤소. 하잉 이 마귀야 로이바 마 덤마도다디 이 마귀 낙다 락라가 이 마귀 망다 랩라 콰코 이 마귀 농시라바
0: 이마.
1: 헤이닝 톱
0: 이마.
1: 아이나 하이다바디 아따 이기났대 하이루라바디 싸도 아묵 한나 우바 팡라로
0: 그이 하이바
1: 앙앙기마밍 하이바시 아이기 타와야 세피바가 싸마네이네이닝 톱
0: 이마.
1: 앙앙가두디 앙앙가두디 스리빈다반다기
0: 스리빈다반다
1: 마마기 마밍나 야쇼다 꺼
0: 야쇼다
1: 마빠기 마밍나 난다 꺼
0: 난다
1: 마마나 닐라마니 하이나 꺼
0: 닐라마니
1: 마빠나 고빨 하이나 토
0: 그리 하이
1: 샤카싱나 칸 하이 하이나 꺼

이붕어기 타우자나 타우리 오이래가 쪼론나 우쭈 오이두나 마뽁 마뽁 크딩다 분두나 텀비 하고빈다 돌라바 바긋젠라 약부 마땀 뿜나 막다 나나이기 나나이

왕번 마이 샤디랑리 고록 마이 샬랑글라바 후망이레리 까르글라바 간다 파멜루 콩카기 마게 있담나 마사기 마게 있담나 상실 싱이 산당 끝난 비샤 왕바나 마이샤 강음디 우닝 토우나 준비 뽐반카

갈룡 바다 이마기 이마기 참모이리 까이리네 아시와디 하이드는 마사우 페라다 밤라가 쿨라비나 마타마시데 까리닝싱이 하이하이 나시리사이 콜로야 마타 둥촌기 눈시라바이자이 콜로이시까리 하이나 톤시기 아숨는 아학당 와큰 떠오르게 라이마 콜드

타게 이르로이 나라다나 사나이 왕군 상당한 디네 레카판 사드벌레 레랑아이 베끝나노 마킹 탕갈 쿨락베 마킹 탕간 쿨락베는 레랑 밤나 부저럭뻥네 샤기야 꼬로이 농시바 아빠마 명창디로우라기 아빠마 명창 라우레등네 샤기 꼬로이 농시바 이마나 밤해이바 명툴기 이마라디 밤해이바 명툴기 앙앙이 꼴로이 톤키에 마사이붕어이 꼴로이 마밍 톤카레 요이마 야이마 앙앙바 리와나 리굼 돈낭아 휘 난더벌리금 코이코이나

이래 용기 투자할 망아 이래 농담 비웃고 라이닝 투자한 비웃고 하이드이너 모두 시에나닝 저러드는 라니 겁나 강리에 마땅히 단자시다. 마킹 탕간 쿨락바도 사나 꼬농람담 땀내 성실 탕갈라에 탕갈라이 하이다나 사나 꼬농도 야야 니네럭바 마하라니 비에먹이 터무이득거리 컬리 하이하이 야이 파버 파버 오이리가더라 시아기 야이 비망이 빠우덤버 물락버 오이리가더라 칼로레 가이비마 타모이떠니 떠니 글러드네 로나 로나 갑럭리니 사범증 우라니도 막갱 탕가 라이닝 토이낙드 상실리 다우징 봄째 깔리 사범증 우라니 이마게 있담나 콩샬리 마타마시데 까리 하이키

나나이 탕갈락절이에 나나이 탕갈락절이에 라니를 떠버려 하이러리 이비에마나 마땅마시대 탕갈마이게 영대나 빠빙어 뽁빠 마땅구에다 빠기싱로 우다바 하이대네 따람따람한 거비 마나싱딩 깃비드닝 티브 땅군을 타할 탕간 피다 타랑하게 막갱 탕간 펑쾅하리 라니나 수 항문엄다리 탕간의 수 뽕덤멍엄다리 와 마땅왕나 디에 뚜민뚜민 거학 레이네라 뭐가 마땅마시 사범산 우라니나 마나이 탕간 영래가까리 하이 이뻐 하우벨

아범선우라니 뽕인데디 그라핀 뭐이럴래 라니야 와바 카라던 꼬키 마따마시다 사나 땅가부터 일바 땅가부터 까리 하이키 이빠 하우바 쿨락바 옌바 욕비바기 마만디마시나마 틱샤와나트리 아시와디 하이덩은 로네 삐바야와 로네 삐 봉네 삐바야와 봉네 삐 사나 땅가 삐비리 루파타가 비비리 마탐탄자 앙싱이데 마킹탕간 쿨락버 라니스론 쿠르마마가 반타바디 더우댕아나 탕간 마이게이 덩키에 샤범센우라니 하우 키바뿐노 막다디마사이 야이파워고이리 마뚱데 까리라카다와 하이바이 아와아버글 외내라데 농마돌레이 마파캉마 마부더우시에는 구름새키 아쇼나마타마시 탕간 마예이싱의 영

다비님이시나 보스카드 나트가 SMS기 쿠타나 간비르파 마니포리 펄무세싱 마탕마탕 다비니 마탕다모 난톡서리 람마이 펄무시다기 디니 서마기 나이통 콘젤다 아사진 앙옴사나 세리마브디 오케나 막섬나 세라보 이사예마 이사예시부 다자닝이 하이든 간비르리바 마룹싱나시디 마야이 팔다기 시남 제임스 쿠먼 Tiam Konjil Daki, Mani Chandra Thongram, Mayang Langsing Daki, Naurimba, Tamang Jam, Kaibulam Zautiki, Hestam Pam Haiba, Kiam Gaitiki, Seram Hemsit, Uripoki, Kian Namirakpam, Kumbitiki, Murankim, Parikishor, Amati, Kumbitiki Kangimbam, Tanjaniana, Kanbirapani, Kudul Tamjari, Punataminasi.